0: 크게 예매인
1: 살라마바타 급하다 연하타는 샤라한 이니 주마 하냐 벗사나 누차판 펑에르 우시가 조하나 라디한 무쿠 텍스 후세콜라칸 다